0: 公爷，你真系唔可以瞒得我入嚟，咁呢一个人你唔怕黑咩？
1: 吓、啊，你使乜吓我啊？我点都唔开俾你噶啦。
0: 咁我已经说翻啦，吓、啊，
1: 我理你，
0: 真系唔可以瞒得我入嚟。
1: 咁我
0: 至多瞓门口位啦。
1: 我扯啦喎，吓、啊。啲咁嘅人系要咁对待佢先得嘅。
2: 三更的了。

0: 啱停咗佢，女人到底都系心软嘅。我睇佢一定唔忍心我烂成咁，一阵间佢梗出嚟叫我入去噶啦，
1: 系嘛？我话佢梗开门噶嘛？你问我坐先，等人请我就入去啦。
0: 哈！你话抵得佢嘅眼高斗咁。